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사흘간의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에서 다과회를 가지고 큰 진전이 있어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연내 앞으로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앞으로 두 차례 회담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25일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에 의한 위압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 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휴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CNBC에 출연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관세 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미국 인민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와 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민은 화해를 하고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있어 이러한 걸음과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타이완 관련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핵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유엔 총회를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단에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이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합니다. 언론사들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6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포괄적인 협의 개시까지의 속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2일 유엔 총회에 맞춰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취재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전에 합의에 이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11월에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합의를 맺고 싶다는 의혹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재해지에서는 수색활동이 계속되는 한편 이재민들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 지금까지 1,453명이 숨지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43명이 숨지고 51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의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들의 수색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자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기가 어려워져 조만간 수색활동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이 8만 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해 당국에 따르면 중장비와 연료 부족 등으로 토사나 잔해 제거 작업이 난항하고 있고 고립된 지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 정부의 재해 대응 책임자는 NHK 취재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강가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고지대 등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북조선이 9월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위즈미 방위상은 신형일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련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핵 억지력 등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북조선 국영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에 의한 핵 억지력 획득과 미한 양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전력과 핵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핵과 탄도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요구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1: 카타야마 재무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우려했다고 밝히고 일미 당국이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간으로 23일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반론으로서 엔화의 과소평가는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또 이번 회담 내용도 고려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계속해서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